0: 叔，好闲啫，嗱，俾一千两银你先啦。搞掂佢啦，二叔，
1: 真系好机会啦。等我同你搞掂佢啦，睇住，冰莹啊，开嚟。
2: 哦，乜原来系隔篱嘅二叔你系嘛？念鬼鼠叫我做咩啫？
1: 哦，叫你开嚟就梗系好意思啦，有。